기타 생각하나 그분 아이저 디스 그사가 아는다서 저 뭐는 슈퍼 프로파티 가리블 하나 서포터 파르트 미야 해스 가리블 팔아서 가이 사토르 잔 5분 된 진남스